0: guys.
1: Okay.
2: 이거 맞아요?
1: 뭐? 잠깐만, 땡겨줘봐.
2: We're creating 잠깐만. our own way.
3: 찍는다! 하나, 둘, 셋!
4: 브라보 수아라!
5: 뉴스 기업한 인포메이션, 브라보 수아라!